0: 좋은 커피야. 물어봐봐라.
1: 신발
2: 택시 가래 가래 가래 가느라고 신발 택시 가느라고 신발 택시 잡아서 알아 잡아다서 잡아구선 바깥 잡아간대 무슨 형제나
3: 야보
2: 그럼 제 신발 택시 에타무리라오 구바 알아 구바 알아 전주과타 뇨브레치 마마 어머나 무리리 에타무리라오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요한이로 까바와라 지나비로 바깥 요한야마쿤디 바토베와 내구엔디데 수타무리라오 신발 택시 웬나무에노
1: 신발 택시 조금만 줄세
4: 먹사오시
1: 안녕가 트라비라 만난니네 트트
2: Kaja anja kava kazi Kati ava kana katenga fava Shaja tura zewa
1: Mukaya katea